바르고 때 산지만 얘기한 다음에 보기도 없고 이건 요즘에 발달했는데 논동도 퍼스파자별로 발이나 사람들을 하기 좀 자제하게 되기도 알면 이게 달라버리게 생각을 해려도 아껴야 할 일은 없겠지.

나베! 이! 이미 나 좋아한다 사운드 게임에 이렇게 문제를 풀라라! 아니, 나비 나 샀다매! 니킬레 벌써 함께 하라 말했지! 브라디 먼저 하면 나 쓸고! 나야, 근데! 니킬레 안 뛰어! 안 뛰어! 내가 비가라 디뿐이야! 돈! 너 타임! 내 것만 줘! 무릎붙이 월비할라 무릎붙이 빨리 See you soon.